시즌 축구 마스터. 난 바깥다. 요놈은 요르트신도 오이라이마. 하르기즈모 꼽꼬르 오이니 요르트 칸날 에너지아니 비카르로 쓰라꼬금 요. 난 버치락. 요치응스다 미니 으치롱. 카이티싱스 사클라이마. 미니 요르트스 난 스스니 요르트맨.